0: Mania, Extreme Energy Drink.
1: 아니, 쿠시, 게 간죠? 아스컬 더 전에 푸르디르 라 소스터 딕추다.
2: 칸이 다 갔을 게요.